0: 아는 쪽난 스톱을 알아야 되는 거 알아.
1: 이게 너야?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?
0: 디스라이클 라민 야 mal.
1: 소파 고에 아구라 그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네 너.
1: 야 Allah 이게 remok 이게 야.
0: 오라 remok 이래. 탕안구 양 탕안구
1: 로. 디디 그나 다 줄로 아예.
0: 탕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게 야.
0: 이게 간 디노 랑 타올무. Happy birthday ya, Yang. Tapi adik kapan juga ya, Yang?
1: Apa tuh, Yang? Gue mikir kue.
0: Aku pengen baw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nya ya, gak tau, Yang.
0: Moga-moga adik bisa di luar negeri ya, bergiya suge terus di luar negeri ya.
1: Amin.
0: Dia keliling, Yang.